0: 되는 바다 두 아마니뉴야. 왜 나대는 크라바 두 아마니뉴야. 연수바르메 마홍카이세 눈미야룸 파지엔티 와대는 크라토 와퍼리야 마음이 눈미야 와대이나야 두문유미요. 와이 나대는 바다 두 아마니뉴야. 와이 나대는 크라바 두 아마니뉴야. 연수바르메 마홍카이세 Numia num pagenti, wadden a crack or hop, for your mamma, numia num.
1: Etimina uncle for us.